0: 年轻人老婆中作我中作做这当真家的空家计动也把马子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西也连便便也把人中作农龙家的定的东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대 년따라 고교 팀이 지지 예지 선발이 로마나 델라모 론창다 로네 로 대봉어 초와 제터바나 이란 레지베 따도 공단노와동 칼타도미 년세노 동서 레지동 동서라 제델레데 로마나 대총 초마라 제데 몬초자 강가라 사투제네 몬초초라 핀바 우제예바리 제종종 살레형 라버 동서와 로마 노부
1: 탄자가 썼다 짜단가 썼다 망고제 그놈 노래를 야야바 기가 여우는 누가 랬음 되자미
0: 제종종 살레형 라버 동서와 로마 빈베
2: 내가 잔디 정도 능로 렙제다 다 정도 누름방도 차단로 정도 토제 찌찌교게 장아에 있는 단어 대신에 신뢰제에 있는 단어 이다 타자 차단로 있는다 남진 능다르게 간단히 되게 내가 제가 일라
0: 제종종 살레형 세창 종소와 수제 동보 체란 천제자 리천 종소 의한 행군이지 본카동 종소라 자제려자 라카기 냐레 도당동 진남진자 리셰려자 딘데저네 몬수 데케려자 토지라 게린자제 연희 삼바리
3: 내가 리코니 베니 추로 니에드에 히로니 도니루루 자히 유고 튜린 점초 관조로 고초여 닌저종지제 빌리 링니 유고 튜고당 뇌미 휴야르니 사주 치딩 행주 튕진 진통노 렌드 희외 젠칸키 주든 주원나 무유지 다히 제비 닌치 히바디 인힌 제종 점든 코다 무미 휴야르니 냥리 코로 치딩 튕진 진통 코지 그제 슈바당 공부 부당 뷰즈 직두 튕지 메도게 히딘 자루소 니지 치딩 튕지 자라당 젠드 시바지 公布年代中人类的有个巨蟹国第一季主任员吧余准蓝梅总卡当陆南姐中科罗多当无缘点抗第一人类有个罗克里人族一年人从努有点库琴库节从巴当中末日谢用的人质人类有个团控我这些月大厅从公满人苏吉西居阳月别库琴库节从队卡当年的戏剧日外月季谢巴日 美食节三天之中当我吃点别日中有时期节中不满别以往出于八日有个娃李娇姨等下你别了个不月宁车热中有没国给兄弟看不美都喜别个宁车有中当南江不瓦当阳龙张别中入前目第一美都总结了到了中国银行喜八日 大厅间政策图人力有个团里比大公派用着了团级格局没在给你也以巴黎娘里党张进人力进杀队人力有个着这张委员了来了军区人力有个人力学盲品数解读对比后队那边政策得不得月第二年期人力有个前边确定团共党娘里也一同着了国家也不协助员把这 您这种就是人力党有个具体的两种可以扩张学龄引起安全政策绝对不得定的库钱库及人力有个了开立党之外也得蒙特广东党您这人力有个了两力等十多东土您这对于也有个了团里委员给你库钱库及有个完您这人有个了配角了该是有句言也写吧是
4: 三军人年长年间当个松着举着了的级别高空

0: 두루 좀셔다. 되는 게 참도 통제 공제 대수 그냥 나라 이치 전부 열에 잡초 전부 열에. 되는 나라 통제 전부 위선데 이해라. 네게 거 파야 쇼졸레 마체 뭐 라는 게 토니 또 리가 띠 뚫어. 뇌니 속 들어 있는 쇼리.
1: 지지지지지.

조남처 향라 라주 뉘치 닌칼레 요타 간자시 규민 고르신쇼 게 사용제 비가스 가시시로드 유나 사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지키기당 대기 발라기리 코당 타리인자 되바당 고양사라 조버 되밤 야나니와 바도다 년도 르햄도 주문조와라 르쿠드 예니 되바당 캐기 자르양사다 타리인자시디 기더다 르니와 소지 닌카 모두 응고시기 사용제 비가스 캄비나이나 첸키 체비호드 예니 고라 송송시기 캄비시로드 지청아 주임중 가데 주치 게콩가 히고당 다자 샴부소사니 미셰 포주생기 칸딘 티드 시비 쇼딘드라 공전딘빙아 칸딘기 니바 교저지 뉴치리 요타 간다 시그리스나 대양외라 자자다 티지 뉴더 덴자저 토서 보기 존탈람 야나 양사서디니 니요시무루 교저 튼소 예바 히치 차더 사예라 다예시디 뉴더 종종가 요닌지 제디삼 야나 토서 주규발리 종종디니 주무종라 힌동라 디윈지니 니요시무루 다동 양사지 사동암 야나 바도타 도봉가 자도 예무루 자캬람 바타키지 제츠나 종종가 드니스 로무종어라 듀영이디기 구구 선 교로가 뉴치리 요타 간자시 그지스나 자캬치가 타코르치 교유 큐카당 조로 준디맨비 니츠 유미라 야양 다이시디 니베 자제시 그라 니보가 타니스라 조뉴비니 뇌라 머다 기스 조너보와당 뇌라 긴근다 추고 니바 왕보 신기기 비기 이니 매인보그 토카당 동부팀보 장 토보소유스라 보강토시그 르코토 자캬바치 장보 조와당 강토치 종종코도 문조와 교로기 마치 응용고 시그바 기그 조남초 권세바디나 라중뉘치 닌칼리 요타 간자 규민고시

0: 메션은 전노당 최소라 뇌치 동기자 인수정리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시주나 안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마당 로닌 칸소 모초름뒤 체서 미치하우이 조진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가다 차나 차립 된지 그래서 레스 차가다 차나나 카미 롱쇼그 되니 나세다 람주솔 알아다 제기요 레스 차립 코란데이나 어 유럽 바 어 바도 강야 사체다 작은 것이지 안다 선준이 봐 다 진성한테 제리스 된데 내가 가서 봐 차립 세다 시거는데 나 초크 차린데니 큰 레버도 초도지 야 나 초크 마보지 사거로 와 버레살아 아 요신도 어깨 가르세 거르스나 아 단절 아 단절다 아 야나 단절 레네소 세기오레스 다 코치 가르스메라 코 야나 잠바노 지게 바이나 잠발 뱀제데 거라 단절 야나 달아 뱀제데 비소타나 지요로 단절 Tangjas, tenres me bogyores. Penula, Ilak Latila, Chese Sheva, Chese de so, Ta Ilak Tsiki de sova, Chese Shedeto, de sola, tenitso doa, doa no pata, Chepa, Salik, Jepetik, Tangazo, Dasagoruan, Dig Musak Pinukare orsena, Dancing Jamba Pins, Pamik, Kepat so, Ta Yurumbo, Bong Chamber. ma pandu gyo rwa te tsu ta dan sin jang se ya te ta te re te na te le ping gyo res dan ta za tra pa yi na te ni no pa kare res na ba wa che gyo res ba wa se da ha gyo rwa nga tsu tre wa to lo te ni ba te tsu ba wa nga kye ke ba se gyo rwa ba wa kare te tsu che gyo re te ndu ma mpo za rung ma res te ni o sin tre pa Osim Jebati, Jacket Karasikinusena, Trumpe, Ye Hai Tans, the Osim Jebuk, Jackie Mary. Dala, Pokok, Lunshu Pamuchi, Rata, Shima, Yana Tunda Sosal, Jigi Oris, Mejila, Tapashe, Passe, Nazuku Jindila, Passi, Sekrowa, Simmer, Tela Supi May Oris, Tangatu in under Jindi, Osim Jeb, Gashek Passi. Pasi sende da dendri genda da xingdo ge cawi yang sagu yor wa dendri ndi ge pinu gari yor zina lo ni se xe laban zhi lo wa ge na ca di zo seto gu yor iz dendri laba ya na laba ya jen den zhen dili gu niba yor iz dendzaan lumori lumori la jaki la pan xie jia da nda ya na nga zu ge yang pe na gaiba di zo gong yun bi gao se le Koran lumo ke cawa te, teni je bawa ke zon rapo je, nrepa te rumpo je je ta saye wala yorwa, ta te nga su ke yang kuo je zedu zamba nga shibwa yorwa, teni nga su jinti je yang parang ke cawa rapo je, xie je yang anda mambo je zagi yorwa, nga zun chon to gang ke ma te su, ta te su parang te su shibwa je me chaji mambo yorwa rwa, o chaji shimbi ka su nda su parang ke cawa shi, mambo zagi yorwa, ta ina ten rao ina ta parang mambo shiong je, nda su zang ke, 하진 뇽보리 가진 데서 제바이나야 아 단디긴 뉴반라보 제다 로보 간다 핑게오리스 오다티브시게 요스 탈로몬달에나 데데 게테다 신장 빵조 데니 사나소스 강연 제게오리스 니 자와 도포티 마다데 바데 다가 조금 진데 모아시스 담 먹으러와 메지라 스플루모 알롬발라 아 발라 데소 담에 드는 먹으요리스 다 피니데 가려스나 대화 끝났다. 로이기니다. 더니 아, 랭크 놀아. 아, 투랭 끝났다. 더니 이제 베기 장윈이 소라. 아, 더니 스위기니 바이오리스. 다도 다네나 다그레는 나 다근 토로. 총니 스위기. 초이 되는 송고리스. 괜찮아데. 치마츠리. 치마츠리 자기 가르세 그러스나. 이모려. 디세고르 인달라 레탕 은지 마 미드주 인달라 고 고바체데 용화지 니오레스 디노라 안데 가스바바 헤지데 가르스나 용화데 에레 안디 치마츠르 인가 조케 진디 르칼라 베남바코비카스타 르톨라드니 인다 로마데스고 양 사두 심보지 마용조제 양 심보지 여러와 인다 양 신도그 레즈노라야 가공 시에제 이제 나를 쉐기우스 다 피누이나 치세다 무축니나 좀 곰디세 타주 님보셔
차샤다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二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零 세글랭게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달 전쇼 주인 땡디 선규루 기난 된조보니
1: 콜라시비 로조기 두슈 지지체디 보스리게 급기 냠레 럼부 사바레 교고 소시바디 주시 시진핑 야카르토 편네 보스리게 급기 구지베 제좀 텐좁게 바라 주베 제국하 리브루 신베 골타
0: 롱아 전기 철교 중어베링 랑게기 대당 문주 콤베 탑주 락렌다르데 부자르게 교로 집에 고유 상부 되기 고로
1: 当我这边等住了，却不见我老姐拉张推送来，夹着短毯，撑住我拍我毯，一定会变起，听过。

0: 공 티웨 마와 군뉴 사베 케콘스 제베 거르
1: 이랜기 화라 모즈 초가 각돔 체 심바 마세 링뉴 토담 춘진 케콘스 내유 제 제베 거르소인
0: 샴네 팅디 선주르 진낭 튜시 진남 센저나
1: 디가리 공네 베베 니츠 다와고베 체 중니네 체 죽숨 님파라 계급기 주시 시진핑 댄슈 따라 개가토 보스리 계급기 구지베 젠좀 팅 좁게 받아 슈바라 페뷰 타딘기 섬진이 롱아젠기 철규 중업에 고조로로 콜라시비 호조 계급을 초비 친지기 자주 개진식인비 보스르 친비 냠내기 뷰디 콩빌라 니지다 콜라시비 호조 냠진가 랑돕 랑베 치바라 구디 동교로 덥주기 튕닝 된유 딜리사바라 쇼비에 튜윈 초주 니슈 접시야 무슨비 튜즈나 조시 시진핑 최고카 주점라 쇼바다 보스르 계급기 고지바다 냠도 콩베기 추진 랭신 냠내기 리우서바 냠도 차고 능규라 갸가르기 중리 모디다 제메 띵습 낭데 동고다 갸가르기 제외 갑조 땡기 낭유 계급 진행기 링조기 세대 토고르 제유진 보스르 계급기 콩베기 추실 미토 뇌좀 냠내라 구디다 총망진로 타용 콜라시비 주용 퇴고 창도 동와 콜라시비 정신기 전론라 카데 조바제 체디 콜라시비 호조기 투문지 나르베 직도 체바다 보세리 계급기 슈크다 덴베 섬주 주유베 문지 체유 중국당 갸가라 계급 미비 고제베 로숨 뒤마라 총이 독재 나왔다 데레 사공 데닝다 교용라 캡기기 튜닝 개침부 덴유 다딘기 섬지테 뇌줍다 레추 체바다 니네 덴라 케바 중재 표준 소시 탑주 정신기 믹제 숨은교로 총유 진리 보스르 냠내기 편지에 체로 동교 고이 고양 타 냠내 냠제기 보스르 닝도기 니지워 보스르 계급라 차조 용다 펑진 망외 냠내 좀 시초대 민균 총배 콜라시비 호조기 루다르 탕보다 공배 조신배 계급 와라 냠내 집에 띠고 앙 탕보로 교류 로규기 고조 스사르베토 콜라시비 호조 계급기 카즈구두기 지구 듄도 조시 시진핑기 보스르 계급 남내 사드 공비라 구디 동외 동림바다 시디 데닝 송경기 동림바 시베 펜준 제시리 짐바라 구디 동외 동림바 콜라시비 주용 교주 투장도 동외 동림바 제 제그 시드네 보스르 냠내라 라리안 로규기 겐디 카세스바다 듄규기 갑조 세드나유 동림바 치가 시기 보스르 냠내기 탑주용이네 토르 땅왔다 보스르 계급기 냠제가 랑돕 랑베 집에 추심다 이치 치르 땅유 상로로 보스르 계급기 중규 로시부터 수주인받다 중규 라리아 조시 계급기 랭겐지부터 고르교시 조슈 계급기 고지기 보스르 람수 콩베다 돕시르 동지 중규 뚜베 체베 각제 뉴바다 제류 등조 나왔다 조시 시진핑기 뚜베 두주 개진라 兄弟 후다 난시 중규 상류 고지베 젠좀 팅 주구바 야구니 교류 협조 난유 니니 콜라시비 호조라 튠기는 주규 다딩 제좀 능진 조시 시진핑기 콜라시비 호조기 돕쇼 치르 동규테 두즈 개진 시 뒤마데 뒤무토 계지 침종 송종 제데 계지 제짐다 계지 직수 전형아 쥐토베 개린 체규바다 초마 진로게 다제 튐보로 징게 냠제 계조기 왕자다 뉴바 송종 체규바 미망 대월 징비의 공비기 삼로 타용 제데 냠제 계조기 니동 숨줄르 균류 공비기 추짐 튕규 체규로 꾸디 동규바 라당진의 딘자 주경을 꾸디 당대 수균의 수균 민비의 딘자기 지구라 투문토와 카데 조급의 제시인 두주 개진 티다기 두륵 공비기 럽균의 뒤인데 미리기 야튼기 폐조 침부 콩도 추바다 치바다 콜라시비울 호조 예급기 투문기 지구의 뒤인데 콜라시비울 호조 예급기 계지 차둔 추 툰배 휴긴다 땀시의 방제 체로 동지 주구 추배 탑람 코드난유 제고르 서베 첸제 사지다 튜네 포규르 토 직두 제디 조시 시진핑키 중국 럽더 좀 뜨 나왔다 뇌니르 냠래기 제더 망부 캡자 나오게 계급 카기 거수 침부 토비 계지 랭조기 중국이 미덥 링뉴지 계급 침부시 임베 뇌네 청진라 딘베 쟁급 튜니르 메제바다 락젤라 딘베 각도 메제바라 뇌뉴 락젤 티니 지베 튜니제 수 교르덥 제디 종교기 뇌뉴 젤람 토 콩베 조신베 계급라 고급 중기 유배 중고르 미수 유배 로쇼다 나무와 심라 창외 지원은배 은진세유 숨니 중국당 개가르기 제바라 니지체바 조시 시진핑기 종립 못이다 라리안 초니기 젠좀 나와테레 계지지조기 용격기 도구르 토비유 계급 리뷰 고집에 탑주 니지보 중국당 개가르기 제바테 림심 편미 장소를 류반

0: 주요받다 라리안 독둔 치반에 라리안 공비 림바르 총유 주시 시진핑당 종립무디 중국당 격하르 계급 미비 특주 정신다 북변 정신 가조 정신 제기 내둔태 가신님이다 딩섭의 공자를 빼리난 외 시륜 개진식 총원이 중국당 격하르니 록다 제조되 임바시 계급 미비 고지비 공비지 지고장 치수 대토 직도 나왔다 저조 빼리다 니베냠레라 흉륜격바 계급 미비 지외 망도기 멍시 렉소동화 제기 문진직 된 총유 초니비 첩세기 이치 응아르베 치로 동화다 게다다 주시 탁주 외점 체대 탄잠서구 퇴디 쇼자 용화라 튜몽토 송용 체규 매든 총유 초니비 파르조기 보스리 계급기 주시 계급기 겐코르 바라 갑교 체대 냠제 계소다 상하이 냠레 직수 계급 미슈 초바소 초만 중심이나 로그레 탐습 체대 콜라시비 소조기 냠레라 구디 동화다 점링님망 제라 구디 동화 생생 체외 점링 대처 대닝다 야르튼기 돕쇼 체규 임바시 주시 시진핑기 퇴동낭 상하이 냠레 직수다 보스르 총만 우조낭 뛰머라 쇼데 초마르 로기 송저 차보 차바데데 요구다 니데 메베 내당라 튠지 냠레기 위나지바다 중국의 점링 호조기 수송 로제다 라제 등규 집에 수념 퇴배 리우치유
1: 디글레 군에 비외네츠 예시 지접한 선교를 중래 강기 제 출신인 롱아진계 차크 중앙배 주된 조회 선교를 용자 청도 접탄 림부 처신 제유 근 그룹의 어제 제발의 신나 롱아진계 차크 중앙배 신 란계기 대탄 외라 조배 공배 특주 라다라 제디 초고 계화를 잡주를 제배 구유 상부 아르베 듀티 대단기 중국 적용了 탁주 정신기 피림 튕주로 구디 동주 휘바시 明阿拉 란계기 점린딩기 시균 치치수기 면주 섭수 말라 조유 계용수 면주 최대 내공치 야다 줄하 유바타 야자 굽주 연기 대망 까마중에나 타니수기 면주 섭수 서지수 레토기휴 계급 최대 대탕 유련칸키 주리순파 고연홍키 롱아진기 차구 중앙배신 란계기 总坦区, Siri Menju Jisiki, Kurdu Ganin, a Sunuki of the Rimi Menju Tan, Sepsu Juntu Rangsin, a goody Yosu Dandi, Kimji Gordamne, Menju Seduti, Yubane, Lipesosu, Pia Dunju Hin, Sison Yubashi. Goyan Honki, Menju Trudin, Tungong Guji, Lugdun Sibata, Sirimki, Kendian Tenka, Zugdun Sedi, Juntu Neta, Turman Way, Nedi Menju Ki, Suzeta, Detan Totam Nuba Chirudonku. 俺村人不你别面看他总人别面看了解决了解决先看他看不出大用其内先看根据数据叠加面具所提小区批解护大当地小区先测速度行行送于不是结合出地地堂欧元联看起这一趟用给不利平民他起别地堂小区团聚小区军军安规地当我堂没有叠加给您查家查他们都当地你懂送出了一个
2: Ngola Juma Chise, Chijuja Jungi Pare, Maru Donwa Tan, Chugumanjara Chise, Jaja Sumtan, Chengjunga Men, Maru Don Yuhimbashi. Tedan Chabjigdu, Chine Tsengaki Menju Shepsu Kodu Chishu, Mutu Chiru Don Yuhin. Gekab Chudin Ditan Ulenki, Jurin, Leihai Chauhi. Mingara, Geyongsu, Rimba Niba Tan, Sumbe, Shungzu, Chodu Menkang Changme, Chine Tsengaki Menju Shepsu Kodu Tuba Tan, Digu Chudin Shepsu Dine Tan, Xiangchong Chudin Kang, Gaja Gubju Hiyang, Chine Tsengaki Menju Shepsu Kodu Chitu Giyue Jisung Yubashi. Leihai Chauhi, Talu Mixeni, Digu Chudin Shepsu Dine Tan, Xiangchong Chudin Kang, Chikdong Sanu Jente, Chine Tsengaki Menju Shepsu Kodu Chitu Tihin. 我们把钱呢轮住到这个家族国家的研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
0: 中国民办牛肝去调查设备，城市来安排的，让业绩牛仔进步了六点五帕尔瓦的，制作的门卫都直接吃进六百斤重，对不对？变成点标五帕尔瓦的，不断空白着去了，为什么的牛肉的牛仔可有重要？大瓦这边等久都，调节牛肉按木年纪发展，过了同居的吃松饼个中啊煮的，解冻也生不甜。推送不来，加上短的成就我怕了我的。制作的门卫都直接细菌技术过了，过了同居了，吃，是不是出去入皮的，解冻生油。

0: ཁེ་བེ་ཡ་མང་ཇུ་ཅི་ཏ་མེ་ཅི་ངོ་ཅན་ན་ཡུ་རང་གེ་གི་ལེ་ཇུ་ཐུ་གེ་མེན་ཇུ་ཡོ་ཅེ་གི་སྟོ་ཆེན་པོ་རོ་ཡ་པོ་ད་ཐུལ་ལེ་ཁོང་བེ་གི་ཁ་ཚ་གུ་ཏུ་གི་གུ་གུ་གོང་བེ་ཆེ་དོ་གེ་གི་མེན་ཇེ་ཏ་གུ་ཏུ་དམ་ཇུ་གི་ཆེན་ཡུ་རོ་ཆ་རིམ་ནམ་ཅ་ཟུག་པ་ད་ཆོག་ཅན་ཅེ་ཐེ་ཚེ་སི་སབ་ཏེ་ལེ་ཇུ་ཐུ་གེ 내도 최대 퇴림도 주신유. 개그 면제 대구 도담 주기 요지의 토교시 시장 순바 연평기. 제시티 레주 투게 사다 레지티 랑랑 소수 두주 링원에 링주 직교토 교리신 유비 매주 요제 디리 티베 교보다 티베 첸덴기권에 톰르리아 슈그드 톱주지 제시 사르바티 정시 뷰제티 리숑 랑제네 튠제 톰르르 듄베 첸덴기 제시 토르 땅 유지 송유
1: 나모 최딩기 양덕디네종 그래 피규르긴 도자 인터넷에 다들 굉장히 센시 못되니 루야룬디니 공부에게 듣는 게 생유리 냠자리 제시
2: 디그레 코네 비베네 추 이레 이슬람 서지 수마게 초마키 제 주신이 세자 변해 림디에 눈기 초신 아시아다 진 호르무즈 초가키 로조 주주 강동 근해 주지치급 추어 바디탄 토디 바르케 제유바시 미수베 지득 람흥충 매배 왕키 조승태의 매수 유지 주바시 세자는 기공 팀계계 촌람디를 미비 년계 정신태 년다당 유지 내제 제휴 수마키 초마키 호르무즈 초가 각동 체신바마세 이렌초니 링류토담 춘진 지무 인시 캡자 카세 제휴바시 어리마계 중앙 먹지부히 이렌계제 유눔기 추신 추워바르디탄 토리중태 바르게 제배 퉁긴태 캐린체 매바시 이젠 화어무지겐 아디 뷰리기닌테르 벌시 추구기 코르겐 추게 니잠토 네페 녀준니르 닌티에 고모 자초기 미미넘주 제구포 유바타 주신토기 냐바 망부시 카르손 참미도 교루와타 민가라 최주레 튜베신 휴제 주바시 주신 지디 체진 랭과 바라신나 화어무지 소가도 사코르 코마르 닌니 난키 닌짱바라 주신 샤주시제 잔네 짱바코나 임바시
0: 디글레 군에 비비니츠 예멘 호사이 작제기 진접에 체주피닌 호사이 작제기 카순봉디 닌테데 예멘 사다 나데 커잉수 소디 어렵기 먹덤 넘주주가 니가 요봤다 먹덤 넘주주가 디니니 갸주 롱줍 딱젠기 먹덤 넘주다 에프중아 딱젠기 먹덤 넘주 임봤다 디니 소디 어렵기 하미스무 시디다 타이프 카마 딘시네 포르버시 호사이 작제기 랑수 카순포르디 카시제데 고세기 먹덤 넘주 강과 제바마세 대다 7일 밀로 터미 중 유지 주유 소디 어렵기 대대 단도 렌제 지양 체 매버시
2: 디그레 코네 비베네 추 요린케 종통 제네시치 체 주신인 요린케 우르스윙아 코난케 멍시 직체라 동티 동참 정대휴 대체 공장 뉴주다 추거 소진 티신 세지 매수 직체 소취휴 원장 대다 제배 응원주니 우르스윙 제유제 제구 차주 참조 제구 시주 바시 우르스 초기 튠테르 네급 렌즈 체메바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어레노세비 체줍신인 우르스 치종 유강 각돔 체유도 조교 인신 대중전니 유강티 이젠 럼믹베 각돔레 유주로 로럼 체베 토바도 제주유
2: 생길링키 콘세 선주르니르 쇼켄젠 지오드라타 바산함히 레젠 경군난 켄다와 세르나시
3: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4: Chakdo yubbe chijuyi, mu chi yishinze lembar chi.
3: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4: Nyamzho rinu zhu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3: So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 chi.
4: 미리카기

0: 路程处不这么有的，千难家的大年新比林前天呢，比中龙城年前来空，看给龙城家西比兰一起比林前的是，我是想转移，切记，对头的安全林前年班，该是学，下了门天安全林前年入。
1: 시비 综艺
0: 로청主播周梦月的 대령가시비综艺等주대천노대가海城로청로정아비로마 디시지지비 코요송쇼도 대가 라산 로총 담보니인비 로마 던저지지비 전화 안초 최소 건중후인 시비 저인인 던지힘 로전저부저모여다 환라 대가 하천 로총 로정아비 로마 디시지지비 코요송쇼 시비 저인디 진던지힘 俺去拍云的，跟把南疆俺觉得路。

0: 리제나 아니요 단지는 이게 들어 일리리 되는 옌다 양하게 그 뒤뒤 초체 저거 받아 중앙 그 배지 그 리던 거지 그 요모 촌다 텐 조바다 텐 듬바 되게 그 군대에서 처마데 되는 향한테 존다 카타나 네게 단지 그 파 지뱅 그 제거 배되는 들어오면 망소 단지를 되게 파 사히위로에 들어오빌이 당하기 들이는 것도는 거 알아 제니 저도 그 이 존다 그리가 되디는 거 써요리 찹제다 되니 안유 단지 그게 로다 제모 단지 여저르고 그렇게 단지 게 딜리가 들어올리 들어온데 되다나 아 야모 담어 헤티 되니 망소 단지 야그 그 시지 질이나 촌로 질이나 되니 저수 된자 되버때네 되게 칼라 야지페 마세바 야보 디디 닌도 주든 로드나 네게 드바만다 제여레 데크 조 손레베나 조레레 따라 창도기 스나 온드담 다야기 히러원쇼 되니 망강게 나란소 스나 게덴다 되니 나이나 바이 띵친네레
1: 맞지
0: 네게 만다 히야데 조빌세 두르 조이레 되나 지스타나 쿠킹이나타 총집집다 용글이가노 휴지진지 그게 처마됐더니 인사한테 야선이리 땅아에나타 먼트니 디테르 준충위 자이니코 어 디든진이 되게 좋마다스 뉴든진이 야보 드라마여리 때는 제가 시지 야모다호 땅아 리카데 닌토 자메냐켈로 고선 쇼선에 리카노 쇼차데 때는 다다바다는 먼트니 다도 준충위 다다야 데레 야지치스 돈데니 종카축제기노라 때는 다라 로다무이스는 로예비글로 첼로마테스는 먼트니 거기 딜리카티 카솔리지들 리제 다 디겔리지는 롱은 아니오디기 파 조
1: 맞아요 맞아요
0: 어 효드나 딜리 로드기 타히디기 파잔도 두는데 따라이나 이게 창도 존재기 종가족도 처마가 놀라 소셜로마 아르기 제페츠비기 연락 주바데 여래
1: 땡은 이나라 안데 마츠 콘라 요마라 긴체고 마츠 콘라
0: 네 마츠 콘라 기타 그 단어반 존 와사데 트윈 저존
1: 단어반 유지라 리디 온 저저고 시경의 키랜도 쿠토반 저 여래
0: 시경 키랜도 쿠토바 파티 와사마다 내가 가서 여바이나 때 시경 근진이 참 차촌데도 키를 많이 또 인사리
1: 맞지
0: 때 따라이나 파티 주들 집에 쿠반다다 연어 단어 빈트 줄 해제려면 연락 쿠바 존도 긴다 나게 배종 그 존체를 듄그 놓은 파티 참도르면서 모르는 진 차촌도 와사마리
1: 어
0: 와사마다 사사는다
1: 저바데 먼티는 니구쇼나라 따뜻 용바 원고선데 그르고야
0: 따띵이 게 쪼데 제팽기리가데 인자데코 존람 바요즈체 오마리고 드루레데 테네 존 사마사지 산도나데 리가데 강아 침본 드루제 린도데 카곤레 제네레 드루레 오리고
1: 디게
0: 온데 차티게 뇨제 데 산도네 인카체 땅이 게 야나ग 쪼바타제나 테네 야나ग 고요데 쪼 제게르 타오에 저르고 딜리콘데 게 타주이레 데 찬도나 생가제르 다 쪼데 카루치 고요데 쪼다 찬도 존체게 고요데 쪼게 타주이웨 드루웨레 데 마오 발라타 동가 기탄달라 페지치스 돈돈네 페차가나 다라 자기그놀 시장 주초 무디 在 시장 시장의 주초의 优势在 창도스 딘디지 저더고 드루능가게 창도아 단지 로진난데 창도인난데 소 소마데 코 폴로적은 아무 담모 대화
1: 아니 간제 폴로
0: 어 간제 폴로
1: 오리
0: 딘디 지마 간제 폴로 제군데 디르 리제나 따라 쳇조르스나 아니 바이네 보모에는 거기 간제 폴로디 주가 사포다 된 거기라 거거스리호
1: 리리리
0: 니게 초바세 근근이 키고가지라 거기고 근고다 된다네 리가데 리네 야보다
1: 된
0: 마오발라 코 제니 주술의 팬티를 드니는 가게게 르자 제군다라 비지도
1: 제제
0: 그 야보정사다 상해야
1: 제제
0: 저는 아초 그제 베지기 끼다 이게 조금 말에 되게 다 용기 찬도 그 쇼스라 아다 다라자 그 시지 야보 레진이다 게에다 솔라 다베 동가서 그 모르티 다도 나세트 만다리가 아니요 단지라 뜻에서 게에 그 돈이 뜻에서 지리 탄도 기산도는 레다호
1: 그지
0: 되게 돈이 들으면 선다다서 조사나 그 두베지나 빼면서 야보 온사다
1: 제제제

지난 남바도 알로 전초보 주무여다 팅디 시빌라인 지빌린 생문 신찬대 자지인 팅디린 첸촌제 바샹전도 시주 춘괴키 장초편초 신킨다 저벌저쇼킨 샹전시힌 주보 주문초 타야모

도바나바초 로그르나 난구 초이초에 가흉지미 초이 생강 촌벌히비 조저지 레히지 히수로도 가나 로그르지의 사변유나 대로 냥이지 동그나 미세 대나 신조린지니 딩디다 최치위 닌제딩비에 루이히 토토비신로

0: 아미 따베키 우콩 호모디 텐제 참심 신도 탈아
1: 뭐 뉴머사
0: 아 집비오디니 호모님 저거 텐제 뉴목하네 이스이
1: 그라 뭐만에 뉴머사 그라
0: 말해 이제
1: 뭐네 레사체
0: 아 지다 비오디 되수아제
1: 그라 맥규모 니스투디 세스 야땅 아라제
0: 뉴 초만디니 이게 뭘 쓰기 중에 열었다 니
2: 干吃大把吃，那火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干吃大把吃，
3: 샤로
1: 귀바 송장 초제 마셰장 삐쪼조다 냥보 마라 조토마송 제장 샤다진다 냐다
2: 그때 가르쳐 버려
1: 동산의 자고다
2: 알레 냐오나
1: 하프 도리 인서티 멜롱
4: 花开花落，花开花落，
1: 神的传说，
4: 。나 도기 바오 도기 제
1: 네, 자꾸 쓰긴지 바오

로드티 해야 땀은 말 괜히 땅을게 되게 쉬네 오늘 두순 게 통해 괜히 만나고 띵긴 자유로 보통 내루고 찬바비기 님은 괜히 따고 장실 세워야 되나 오늘 무슨 땅이 진 타이지 동생 쩝기 타이지 모든 동생 쩝기 괜히 내지 동생 뺀다 쩝기 동생 이주 땅아 왕은 쩝기 오다데 나 패고요 손제 공기 길라 내가 전받은 성이 공원은 비해 늙어 좋은 존재 행위지 공은 떠봐 니마셔 먼저 와진 세비 대이기 니모 다 양사수 코다 집어 탐지 양땡 종부 존재 파리 초바 탐지 주름 두풍도 뽕이지 깔때 뒤에 두고 돼 노비기 마도 대이기 니모 주비기 뺀부 손재잡 주비 뺀부 손재잡대 산지 잡중기 뷰바이 신밥 마보 돼 진짜 장발 마비기 뷰바이 양 두바 찍 준비 원보대 자영 원보대 양 천지 인부 인비기 공자영 까만 차순 남기 내니 양 차례리 피니 공은 사주기 눈으로 야래편이 죽바다 남기 다 체난바 탐지 림시 인비 인기니도 편이 로그 다리 마세피 차이기 초리 당본대 괜히 이시지 칸로만 탐지 연예고 이지 빠오자소기 이내고 예삼자소기 짱진 아니 최종 숨만큼 균이 견이 루비니까 다른 데비 메시비 괜히 총군농이기 깜게 대롱아 쌈농가를 꺼는 로그 유세대 괜히 하이 보드 전을 뺏기 하이 미유 땜죽이 신감 상황 뒤비기 진군 제기 내유라 뺏기니까 상황 뒤비 진군이 농도나 이시지 산지 깽캠비기 똥단이 가중 총지 똥단단이 이거 다 말이지 용왕 살균 준비기 세팅기 깨시기 공부 양치기 능도 나라가 양아 세라 폰주 쪽비 탈로 대로 유비 제남기 나라 본 정부 능란 조리기 사주도 유주 제남 한지 뒤치비 땡기 제니 제남비 원 의유세 혼남비 림신 예남비 유세 팔라야 잡고도 땡기 신감 다 다리 능지 잡고 나 꽃에 같이 띵 메시 마도지 치기 폭풍능이 채워야 나도 채워야 돼 뭐냐 사이 잡고 공패부지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대지니동분비지자식을공패바
这一片里 가만히 你听就读个门 天尼三级,他比三级,那不叫,马达比三级,那不叫,一把天尼都没有,你有,天尼你是那亲戚,你天尼他不是没比,这个能力全部他有,他就念诵他们。他不空了,如其无色。这种,天尼,红色看完可不,你有,红色看完可不,你有了,他比,你搞不了。红色看,这几个念尼,也是没人把这个心看,他没心得去扩展这边,差不多念尼,搞完天尼,三级,学习扩过过这个人,
ちゃんと作業と結構、チラッと、チャッチンに行って、こんなこんなんに、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手を伸ばして、
공기 양 사 타지기 자가 망 코고 거기 이거 양 칸노 이지 문자게만 동어 거와시 문득 다고바데 인자 때라 테니 한도 좀 살아가면 담에게 뒤라가 이유기만 테니 공패용세 테니 칸도 동을 좀 하세요 나라비 유도 깨와랑 테니 공남지 테니 출을 패기 까부대 양 문제 지금 돌아 출을 패바다 양 다 알아남 내게 다 보세요 민비니까 에리 세데 공업은 좀 간디슈비 노벤진비 그런데 이제 라마자 보내 유기가 공부기 차고 고비 받아 정어진 민주 나한테 양 자리지 괜히 민주 땅에 비치기 내는 거 되게 내는 거 이제 자리지 양 어떤 어떤 나도 이런 좀 이제 공기 자가 끼니 진이 버티지 되는 상태 추로 태니 양 샤다지 때고라 때문 대전받는 것이 일단 하유나 차배비기 니데 전혀 사이 표준 쪽이 고놈 상기 잡으기 쪽이 고로 거기 니모 예시지 간도만 상기 총종 상기 초를 쪽에 하루 니에서 상기 되는 줄라 제이 하루 하루 상기 되는 거 보여 밤 상기 찾아 줘봐 좀 대체 맞는 거 최고 노한 타이 농구 투기 전부 고놈 되기 되니 남아 주기 최초고 다이기 감소나 되니 노벨 때만 되는 잡으기 쪽이 고로 거기 진진납이기 초놈 참기 대인이 무진 초다 숨겨서 이기는 초기 담 칸도마 되니 진 이상주 나서 코와장 대도나 대니 배 대니 초기 코노 거리 나와 거의 받아나 초 생기 주기 초리 주 초리 주비기 되니 초기 땅이기 니모 초놈 참기 피비기 되니 살로 예수님 참기 초리도 시 초기 담은 초기 코노 거리기 니모대 되니 초기 제럽 림시 잡대 자랑 코나기 받은 마산 가슴 참 초라고 괜히 사이 중국이면 탐지기 괜히 림신이 초라고 빼비기 가세 괜히 빠지 자그래도 진짜 줘서 초리게 털고 유비 괜히 초기 원도 동의지 니면 진진 장발 맛보는 초생인지라 상세기 초대 안보 초대 마주 고동이지 초대 마주니 라비당 동의지 은하수 가양 뒤줄라주 진진 말보대 초생인지라 비기 가세 괜히 대규기 생방법보세요. 곧 보유를 그래도 산지 잡지. 괜히 산지 랍둥이 내니 규바 인정돼. 양콩이 초중도 은하 송. 괜히 초중 은하 말아 마주비. 대안이 보유를 줘. 사벌 괜히 사천비지. 사주 뜨나 예비. 사이 부족하고 맹주지. 사주 뜨지게 괜히 소리 소소로 잠지지. 뽕이 이제. 사이 제가 소소나 사이 보다 보모. 가래 토소나다. 야놈 참바다 냠도 되니 야르게 두둑 자주 돼 되니 초 콜로 콜리 콜은 소리게 톤 되니 세길라 림지 패 이게 메인 유도 해봤다 되니 이제 톤이 양 야르게 자꾸 자주 돼 초주 콜로 콜이 양 콜은 참지 오다 따나 준 깨와이지니 양 이게 메인 유도 해봐 되니 이제 베베 빠오 주숨이 해비지 빠오 동로 따위에 쳐봐 빠오 루비지 니유 빠탈진지 산우 가래 유비지 야놈 참지 니유도 양 이게 매일 유도한데 내 전에 메시지 전에 점주기 진검 3만 주비기 진검 점주기 진검게 나온 양 사이 보다 보면 망보 예비 코는 키람비 야난탄 명심해 전에 내유기 내유기 소 담지나 전에 때마다 관계 려만이 미친 야당 잡지 이주 동료 사니 양 예담지 빠오카 주중수 많다 명심이 이게 매일 유도라 대대 Yama su su to tene, lambi ji,
电梯的地方这样。

0: 나 아니 강 콘선데 그래 세딜 아니 아셔지 어 어덴지 체지 어르스 도바 오야 늘라 어덴지 티 세븐티스 쪼치야 됐다 아 라뎅지 체 늘라 아 아니 인주구요 왔다 처리 세드는 간소 히지 그 아니 타만라 보들이 오야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린 치지 향라 몬티 안추린 치신저 가스히어
0: 다 간다라 치르세들 다 찬더니 다 라딘주 나이 고고라 아 다 도스지마 아 지잔다 뭐지 시키시 바텐데 지지 지잔다 뭐 시키시 바리 자위 찬이다 라딘게 나이인데 신주 바가노 아 아니 도스지다 간네기 존라보다 디스징고 투사 뇨라 체사기 존라보지리 왠자다 디쟁게 얘게가 라랜다 디쟁 가서다 나도 그게 강의 찬이 바이 나이한다 다 라딘주 첸데소 아 아니 그 아니 배시 동지기 차지한다 보다 얘네 치 연바가노다 지 매듭이 존나보다 하장이 다치 차지 치문나 보지 고시다 하장 치안나 보지 강다 강 가서이네 님들도 하장 존나 보지 양지 된대인들 다 라딘 그 나인 것도 마히 세비지 존노 그 조디 처리세들다 이게 그 라네 랑 때니 아니 치디소 그 아니 배시 동서 때랑 알아서 존다 세지 되래 또 존들이 라네 랑 때니 가서 존다 세다 봐 얘나 다지 아니 내 종이겠다 펜션다 보다 가서 텐트고요 난 내가 가서 변다 보지 야 봐이나 아가서 배지 찍고 돈이 종체 절도 옆이 로더 손이 마운 달람 쳇 따퍼 로종 리포 시소다 난 내가 가서 배지 가 죽는 거야 근데 그 기차 요아 찍은 나라 아니 라덴까지 땡아보 땡종아보 된다 그 노래다 천대 봐 종체 절도 옆이 로더 손이 힙이 가서라 종체 절도 옆아서야 그 다기 집 들었대 나이 덤바 니기는 죽는 거야 로다데 그나 요바리즈나 돈치 찌르도 요바 다기지 되데 돈치 찌르제니 로다 요사 니기도 땡겨 돈치 찌르도 요비 로다르 송니 히비 가서 로다르 가라다 자와즈 다 내가 자디제니 치지 찍은 놈을 쳐 뒤니 로다 치지 타디시나 로다 르세겨 치지 찍디나 로다르세 니 가서라 송이 샤와데 시요데 송 송이 샤와시사 그 여데 가나 송바리즈나 로다나 송바리즈 니 디슬라 샤와시사 그 그로 열잔데 땡겨 디는 나이니바 리샤르 니 가서 로다르 히비 가서 자다티 소니 마운 달란지 체도 오나 로다 소니 리카츠니 바레즈나 마운 달란체도 따바 로종 리보시 로종 리보시 바레즈 오나 로종 리보시 바데 기바치 체도레즈나 마운 달란체도스니 다기제도 체도 히비 다기제도 라딩 체젠도와 체도 히비 가서 기바사직 다 디는 로종 히비 기바데 체레나 마운 달란지 체도요 다기제도 마운 달람 체도 달 야젠도와 기셰 땡겨 나이기바 기셰 오나 마운 달랑 체도 로종 체나 로종 시츠가 나만나보다 간다지레즈나 로저 집이 천나보다 간대이잖아. 나나지 제다 딱벌 로정시스. 로저 집에다 니게 니게 자 마임바. 와, 뒤 딱벌트. 뒤 점벌트. 와, 고츠엔디시니 정거리스. 뒤 딱벌스 로저 집이 그 가르서 그러고 뒤로 아버지 제르잖아. 딱벌 로정시. 근데 뒤 크로노지아 잡아야나 너 치르세들. 책깔은 유로도 와. 아, 로저 집이 뒤때 니게 니게 자 마임바. 딱벌 점벌. 근데 야, 안소 제 과랭 당게 차니 대년라야 제나야. 관련에 문득 봐요 말이야. 답을 로조십 가서 로조십 동로 버디 치는 게 로조 리퍼 시즌이. 로조 가로 자기 장고저도 자리 줄리자 많이 봐. 로조 그 삐다보. 로조도 하자기 야보시 봐. 뒤는 시 간데시 리퍼 시 히비 가서 리퍼도 시세야 되니 다들 가져요 말이. 또 되니지. 스보랜도. 뒤에서 그렇게 자기 저 아치가 나라. 아니 라된 그 나이 덤바 여봐. 나이 닝바야 여봐. 나이 여봐야 여봐. 아, 되네 체가에 여봐, 대니야 여봐, 처마 여봐, 다 능력은 안 줘, 빼지 마무지, 양이 정대 땅도 봐, 이나, 아니 저리 양이 정대로 보시 때 봐, 아니 라덴지 나이까지 다, 그로 체제 토탕제스잖아, 만두 야나, 그 나이 저 자주, 다 아니 그로 대주, 니차나, 다 얘기가 나는 랑도 넘들, 아니 그로 샹바시아지, 샹치바시아지, 때 저리 저는 아니 쪼나 보지. 더 마도르 다고 나이 님바다 나이 예바다고 고 댄주 요츠지 쳇바 카히라 아다 베지 미서와데 카히 카히 게네 에네 로롱 소소고 야는 가 카히 그 트라그 트라드 글루기 지스 노게서 카리 카히 그 서들루기 지스 노게서 다 덴데제 로롱 소소고 이차 가게 모 요나 아 고 가르서 그러고 고 되게 루솔 가게 모 덴데지 그 파쇼나 보 쇼르니 아 들어 가르서 그러고 파 맞아 쇼리 나버지 시니 아니 베지 가기 그 도들 딱 그로 제빵 고 뇨뇨 그 받을 고 마뇨 그 받을 제빠지 제빠지 제빠지 제빠지 제빈 타라 Taku, Niba in and Niba the Nerigi Yingido, Yiba in and Nerigi Yingido Sinukur, Pescal Casabuchico, and the in a damage or toss about energy? Oh, Chetogomer. Disabadia Chetog, no man is superiority, Disabadangers under the Deris, Chijugungers, Cassi Chetogomer. Tatuchi Matubicola, Tatendigitsubagono, Nuran of the Gino, and go corny. Any wrong Nishikur, Yigal Lalin, Nigunon. Any Latin loss about good could take total loss of this, young Tisla? An injury. Totanzana Gromoni, and it take or Chilujava, Chilobarja. Lots of tending a room in some moving. Tendation Batita, not on the Ladinjeta, going to Datig in the Indesu, Datig Tenandesola, Gujon, you could tango over the Machiba. That tendric pay the chair in a munuatuary. Tinsala and Arso, keep a yin sinking, a catachim yin sinking Mombuchi, Tanachi, Dati, Gola Tende, a carasu, ma, Hiba Janget in a Mombuchi. Any Tisanga Tana lost about to the Gia big Tomo Botazon, Demaiba, Nisulukur, Degutolo Patricia big demo Bogononia. That then they go chill also about in the Chiluja de Ba, Notoja, but then Mambo Jungundua. That did I mean, Jina, that chill is a deal, co Chesagor would. Misek and take that danger loss of a tenjiko, Aditsebana de Junjo, she taken on Goko and Matul, Anekuru, Nis Jukur, Lanig, that is wrong, Yigak Lanig Tela, that is a Jona Majibatela Tani. Ani peji manza je tini jonda nabu jina taze ta ngisi rongo yegen jo yuka lani ngila ta kaza gitu da mintu lazon dabuk mintu lazon dabuk ta ko pintu nabu di ta ani njung rean rabu yori wata te mahimba ngay kondi keba nage ani chesa guru go deso ko la tongjung nabu shini peji laso batini mambu ji maya ni ani deja pa yinina misa kichi yondi yondi bi zon rabu wincha ta ndada ndari se ya ke yegi lani ngona ta yapuji mungjung wa tenri kita nisi mungbuji tenginduwa deyo indi sila ta ndada bala chiri se dili ani ko xatun rodi nudu dreba se ya jero mochi kisuma na xatun rodi nudu dreba se ya ten nangye ji chandru kuyo re dati zhoni tamala chiri se na ta yegi lani sanchi la ya ku mungde ba zon rabu tenri ji deyo indi la laden ji kasila ata kondi kiba nangyi tronche che de yebe lodar soni maundalan che de tabar lojon le prishizo da tan den de ga nga so beji mombo che jelni yani yani ani jonda ton tapai nani pedo chimbu yongres o ta te ta laden ji kor da laden ji kol o ta tanani changa ji
2: tin ju che ma ma dei tin jin da le bu ti mi xie ju ji jin da ji ji che ma ji bie long tin da sin gen che ma nan la ga dun xia
0: 这只拉萨乌米切得里从这里写中子切就进大家可以用老别称的选择新给部位写送过等你当地唱了等你写下的切里写的了当就是切这根就把根了当切阎王进去干死了当我说拉的得送送把的等你把拉丁的送送把的当时把的刚人是把人了等你 Odenji nine, Yang Odan Dimbigata, Nice. Yang Odan Dimbig nine, the Congress, Nazo Yondali Kijigata, Jedada, Shedak Tedis, Jedada, Sheda, Sheda, and Jeda. O Tenilangasunda, Odenji nine, Odenji nine, Mazikichasina, Anni, and Jeda, nine to Pan Jedata, nine is my Sheda, what in it? What a tenny the Mahibar Shibala, Zayuchani, Tasadinir, Dortembatan, Jibar Shibas, and Dotenda Jishinir. 但昨天的机器人工农了，当不早晚人工农了，哪点把的看得就松有点意思呢？

진주 얘기 쭈보라 어당 터누 느히샤스 진주 얘기 쭈보라 어당 터누 느히샤스 얀데 안 장게 템스 서버 랑기 잡이 누데 마자 스기바 랑기 치치 단데 그 아주 친데나 보지 마자야 바이나 진주 얘기 쭈보라 어당 터누 느히샤스 얀데 그 대가시 그리스나 진주 얘기 쭈보라 스나다 가가 다나 바마 라라사 세니 진주 얘기 쭈여와 다 진주 얘기 쭈보 대세교 어당 터누 느히샤스 들다 진주 얘기 쭈보 대소 아니 강야롱아지 강하다나 바마 라소바 진주 강야롱아지 아니 지스 휴대비 그 민라스 민데소라 진짜 왠지 다 치랑고노라 진주 이게 쭈보 라스야 마도 진주 이게 쭈보 가루 휴비 그 민나라스야 데 시보신 히어 말 고치지인들 뒤야레 진주 이게 쭈보 라스인데 강하다나 바마 라라사지 진주 이게 쭈보 데서 가루 지스 휴비 그 민나라스야 다 민데나라 어당 틀로 느끼샤 제들다 민데소라더니 이양게 담보 어드려와 가서 다 베게 공원도 땅 잡아야나 아 아니 이양 얘기는 담보데 아기 어시딘들 이양게 담보 아기 어야나 그 그 야르위가 아 아니 나에게 체 아 니까지 다 나에 체데 나에게 체로와 아 시라다 내다 체나 나에라기 체지 디미디슬 이양게 담보 아니 어야나 그 제위가 나에게 체남 아 아니 천리에니 여르기바 여루 여동 어단 틀룩 세위디 겨따라 텀바라죠와 진주 이게 주보 강롱 휴비게 민대소 그 지선라 이야제 담보 어저르비게 아니 아 제라는 내라게 나인게 체대소데 천재에니 저기비게 저루 저토 저비게 룩스 야나 저비게 츠 틀룩스 야데 텀비게 룩 뜨기샤 제들 다 난다인세니 희지 희비데 난다레세니 아니 희바샤오 희비데 와 데미디슬라 어 강아라소바 그 진주 이게 주보 강롱 지스 휴비게 민대소라 아 이야제 담보 아니 어저비게 나이가 체대소 소마데 진주대소 다 텀비고니 제터를 저루 줘도 죽거나 다 난다레세니 사보시니 희지 인자 다 나처리세리 아니 어디가 다 나이게 바가 돌땡게 치지 돌땡게 치지 다니 바데 처리세리 다 지셰 다 돌땡셰 세위 지스라 다 난디시게지 세세위 지스라 다 아 니스라 다 간데 이미데 다 지버세니 협진 차이고노 마 아 다 얘기로 와 니도 지버게 봐스 다 지버게 봐텔라 nāsī kī chāni ndrādhā hībā tāng shērā hībā nīyōr tā ādhēn tēlā shērā tā ndrādhā nīyōr wā tēngu nār tāmbō ndrādhā rī tēnā tāmbō ndrādhā hībā tāng nīpā shērā hībā rī tā tēlā tāmbō ndrādhā hībā tēlā sī tā jīshē kī nō nā tāmbō ndrādhā hībā tēlā tā cawā rāng kī nō nā tīk tī kāndē chī yōrī sī nā tāmbō nī lā tāmbō tēn sīngā chī lā jā tāng shēr dāmbā nī lā dāmbā tē hāmā nā lā jā shēr wā tē tā āshēr ndrī wī sā sī tē lā kāngbā kā sēn dū sē tē lā kāngbā ngā yōr sī 가방아 가방아 그 돈이 아니 다 지식이 나니 다 제가 대대요. 다 대라 담보니나 담보 통세요니라. 근데 그 담보니 세한데 자 강을 거기 바르잖아. 다 진주 찍어놓으라 담보다 니바대니 거. 다 진주 강아 다나 밤아 알아라 사주여 바가 나니. 담보니라 세들 토마니라 야나 담보니라 다 토마니 가래 세들 가다 나니들. 가다 나니. 딘들 진주 그 담보니 가다 나니라 세 가당아니 단디가서 라라세야데 가당아니 휴픽 미나라세니 고데 진주 이게 쭈보라 휴픽 쭈보 코로나 먹은 진주 이게 쭈보 강야로 휴픽 미나라세니 덕도 딘들은 디가서라 담보 닝라 휴픽가서라 진주 담보 강아니 휴픽 미나라세야 미데나라 아니 어단 투는 디기샤 어단 투는 천레세디라 담보 튼스 담보 세기가서라 진주 담보데 진주 담보도 가르와 진주 쪽에 담보 가다 니바 나니 휴비그 민나라 진주 그 담보 가라니 아니 탐바르르시니 자그레스 디비디스라 다 가 진주 가다 나니 휴비그 민나게 지슬라 아니 가자그레스야 아 담모니라 담보다 승아 쪽에 자당 자르르세들이 진주 쪽에 나니 진주 선바 진주 나바 진주 쯔바 데스나세 그래 다 진주 선바도 가래 다리 진주 나바드 가르 바리 진주 쯔바드 가르 진주 사드르와 다바 사리 디는 진주 다바 사순 지스 휴픽 미나라 승아 쯔라 휴픽 쯔다 라니지 바루라 승아 쯔 대소 제르빅 미나라 세그리 미데소라 미데나 그 지스라 아니 어단 툴루세디르 어네 어단 툴빅 아니 체 강자 그레스다 오 미나라 짜단 제르스니 오 아 드니 사실 그 담보 까라 야다진의 까야다 짜세한 되자 그리스 디는 다당 바당 사 지즈 휴비크 민테소기 지슬 까야다 짜자스 드니스 바 덤바니라 덤바테 세드레 다 진주이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 신칸노 무이 드린체 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챤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르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这里是中国西藏广播电视台藏语康巴语广播。
1: 那那呢？中国北京龙天音这来空间，康格龙天音。
2: This is Tibetan broadcast from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3: 谁那把做工啊做？第二呢，北美大陆北的七八七八啊，一路年冬年中流行的古别七八九着，热热腊八热。像那边中龙城人这里空，看给龙城今年过个年才混到九九年。
4: 像那看给龙城节，人工个年才混到十几年。就算周边土结了冻，年才混的，那么新混的，就算早冻干嘛煮土，你就是为这样。就算东边土。塞起着的，就算几笔土，电通冷断；就算接档干嘛送句土，北京三九年着；就算隔壁土，得人个多呢；就算隔档干嘛送句土，俺到你这边学了；就算几笔土，绿色三角；就算接档干嘛泥土，不要接骆驼；就算接档干嘛锯土，拆了个车了。就算接档干嘛送句土林中，就算就接土绿色三角，就算就接档干嘛泥土不要接骆驼，就算就接档干嘛锯土日子密码等拍拍编吧你们记了各强度日子大话等喇叭八三记了你们得的，就算就泥土中央北界龙地林森举动，就算就三土西北蓝叶，就算九三党干嘛送去土，北京三九年着；就算这一土得人个多呢；就算这一党干嘛送去土，日用个心看；就算这周土看给六几年前；就算这周党干嘛送去土，临终归零；就算这段土绿色三角了；就算这段党干嘛泥土，不要接了土；就算这段党干嘛接土，咱得六个折腾。就算九段党干嘛送去土，电通两段；就算九节土绿色三角了；就算九节党干嘛泥土，不要接骆驼；就算九节党干嘛锯土，拆了个车；就算九节党干嘛送去土，俺到你这边学了；就算这个土西边蓝叶；就算这个党干嘛送去土，塞起着了；就算你些党干嘛送去土。北京三九年着，就算你去扎街土，得人个多呢；就算你去扎街档，干嘛送去土林中；就算你去扎泥土，看给人去脸钱；就算你去扎泥档，干嘛送去土人用个心看；就算你去扎一土，人工个脸钱就这边。十七世纪，日子密码就七岁，这些年交接不了，拆迁小学两岁读初一。
3: 像了用那些力工去动用为那一些混搭学就赢马文去做年杂一人敌人切莫不得宁车党罗卡阿萨一个字那就会去乌居党下去他都可见乌居党下去多恰巴穷的中文不被就当样呢周恰的被就萨加卡接了恰巴中文的气候不被就第一呢乌居萨库接萨贝马为萨库拉恰巴千不被就严达萨库拉真不不可能认一呢萨加卡接了恰巴塔图罗北角人格大东苏尼木巴拉宁车党破卡中间接入局一个在中间接入局党强度科技入局到恰巴穷穷北角萨加卡接了恰巴正北角第一呢入局萨库接萨贝马萨库拉恰巴千步北角那就不接入局党下局拉萨等破卡中间接入局党下局一个在中间接相局党下局强度科技入局党下局到那么人也恰巴穷穷北角党杨南肉恰的北角严达萨库拉真把我不可能人也那么就人格像拉拥有这种恰党去卡的那一混搭学就也拉萨拉恰巴正北的人也恰巴塔图罗北角的追前安章五个年安章就送不得卡入去了恰巴穷穷北角的追前安章五个年安章就送不得三路自己去了恰巴正北的人也恰巴塔图罗北角的追前安章那年安章就送不得那去了恰巴穷穷北角的追前安章今年安章就不得白一去了 차바 총총 배니 랭기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 챤당 주제니 안당 조고바라 니동주라 차바 총총 배니 랭기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 챤당 군니 안당 조고바라 생계 개발라 찜바맘 코조라 죄 챤당 순니 안당 주두바라 게제라 차바 총총 배니 랭기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 챤당 리고니 안당 조나바라 부산라 찜바맘 코조라 죄 챤당 이연니 안당 주두바라 현자라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창다 제니 안다 주니바라 암도라 차바 총총 배조라 죄창다 제니 안다 주제바라 남병라 차바 총총 배니 랭기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창다 이연 안다 주송바라 소종라 차바 총총 배조라 죄창다 손이 안다 주니바라 라즈라 차바 총총 배조라 죄창다 손이 안다 주송바라 딘칭라 차바 총총 배조라 죄창다 종이 안다 주이바라 노론라 차바 총총 배조라 죄창다 지니 안다 쪽바라 만칸라 찜바멈코네 랭인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창다 종이 안다 주디바라 조곤라 찜바멈코네 랭인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창다 뒤니 안다 조지바라 자유라 차바 타도로 배조라 죄창다 주소니 안다 니송바라 보라 차바 총총 배조라 죄창다 주제니 안다 주디바라 제나바 天地那雄大冬天呢，就那些空下雨天天的冬夜那雄大节，天地那雄大年轻，就在那那种气人。

0: 나는 얘도 맨네 지진이 이미 빠르게 차리 하니 지대 뭐지 뿌양이 하니 랭어 마시요 제로 너 힘만 좀
1: 파사 로비 람바도 무창당 가상 그다바 제제 두바당 냥초 잠빈 잔도 가르제디 무슬리 가상기 신진시비 응의소 양인 강인 다제 사보샤키 아번다이 아니 고도 도보니 꾸유바시
2: 다다치신 추대에다 헤머인
3: 누린빌레 까테 로부든 주차네 니세 메투사나용 충돌이야
2: 심투나 파르치 바치 온조레바
3: 바치
4: 아 세크가 벤지체 처호 송자
3: 쟁이 바체 데리
2: 데리 로센 투바데 마 헐헐시나 파르치 랑후 메반조레야

0: 미 제 마요 세대 다른 용나 지
1: 난 너무 잘해 지리 그냥 싸워 죽냐 쟤는 좋지 지리 쳐
2: 쳐 쳐
3: 조보 가서 다공 총으로 쳐로 소마지 시보지 니데 손이 제 다바 체네 라사네 스텐랑 조린샤
2: 나 손이 라사네 만족급이 진지 도공 총으로도 쳐로 시보게 시게야 데메나 손이가 라네 조데 노아 동주 말이야
3: 야 제로 찍가테 단진데 슈마

0: 我是，没事了。 최근 언니 마을라서 숨지 말도. 된다 대시 살래.
1: 아사미, 최 화이를 제세지 인.
0: 제세지 뭐야? 네, 네 세지 대 초마 대당 인.
1: 대당, 최 대당 제 해요.
0: 네, 네 화이를 네니, 가리 분에 버티 시 살래 세지.
1: 최 화이를 대소 해나 진 인. 네니 주시 살래 인나, 마제 차지 무슨 인 세지.
2: 爷，我就是没做就看了呢。带你同爷爷跑点些啥来的？没事了，大大姐们总不喜欢上的。俺去读书现在也嘛多，就是没做得呗。带我们这几天去。去。不，没去，谁都打那没去的。老娘才是的，你就上的你就。哎，不是了，不没去三年，谁给弄动着？你就多忙了，还来就接，打小伙，不是了。阿三没请你，请就谈到这么啊，带的。
0: 来个女的周小姐，等着掏钱去
2: 了啊！走，陪你上车。走，送你弄他妈现在来个走。走，送你来个周小姐，叫人赶紧把你爬上。
0: 我打他去咋的？晓得算了，别着咱们没。
2: 去，哎，不是了，不是了，走，等着，不是了，弄我来干家进来先给送你去来个的周小姐，你去了咱就啊，走。

0: Toba naba cho, xiang la de rengi si ju zhu ri nong du ka ni ba, gu zhu dang ling he to zhu bie xin ru. Tang to gu zhu dang ling di yi na, ki qi ngwa ca li he ba de zha zhe xi yue. Gu zhu la du nian qi wei dang ling de yi na, sen ba bi yi jie dang wang rin ta ba ma ji, na wi du zhe ra duwa xie yue. De na xin ru lin ji ni, ki qi ngwa ca li he bie gu zhu dang ling de to zhu bie xin ru.
1: Jian de, si mu zhu de heng jian,
2: lo sa, zha xin de le.
1: Wa lang he, ngwa zhu zhu xu.
3: 明明啦,多隻超過秀爺,你們給見識,但能就個著他們差別啦,搞不切,阿雷說啦,個著他們連著,他聽得連接的這邊搞不起不窮,阿你,阿姐,阿其他給說說我這是哪的?有沒有有有。年明啦,說多說話的啦。你們給見識,你能就個著他們連差不多。他個著他們是的,那南都過的話當個差不多也長,忙著個業務是不是能夠的話,送上,阿雷,其他給個著他們連啦,我這看能夠啊呢。
1: 그저 담는 라다 망조게 니에 붙는 거 알아봐. 다 이내래 참녀들이 튕부 쉽지 거 알아야. 청구시나 언니 시다 사장래 참거다야. 다 언니 그 제와들라 호랑가 아제 땡조 쉽지 능그래. 호랑가 아제 어디? 치랑가 아제 근데 숨도 거 아니. 어, 예. 호랑가 아제 숨에 채나. 다 추도니 여고 쉽도 거저 담는 토라. 호다 바다 채 숨기. 뒤도 응아시다 가조체. 원내 삼러나 용조 쉽충. 알레. 뒤도 치랑라 용조 가르중 아니.
2: 你看你用用去，当阿郎了下乡呢，
1: 看别不见，看不差不见。呵呵，而且我那古龙先不着多，
2: 古龙的邪门就，
1: 钱呢？荒出西部西去，哈哈哈哈，各自西各自西。走到了，来，长不许呢？其他境内爱差不了也学习的，你那爱差不也学习的呀？
2: 脱节脱节脱节，走到了。
1: 喏，
2: 俺也什么就学，但起码也那俺的贵州当年差不西妈妈些，
1: 阿来，
2: 其他那些总不行的就差不几根的，
1: 总些年了，
2: 哦，俺现在要个小不中国的呢，现在其他俩跟着学去，
1: 阿来，干嘛也那送伢那的？
2: 贵州当年给南端的有些的看着是要不着。
1: 对。
2: 그저 담는 게 남들 다 유제되게 돼. 나도
1: 군대
2: 초에 나는 연구하랴.
1: 초에 나는
2: 라.
1: 어.
2: 당
1: 안쪽에
2: 군대
1: 초에 나는 게 된다 춘춘도
2: 졸라.
1: 토난다
2: 염식
1: 망자 쳐버려.
2: 하래. 기란 게 지나 염식 간절스는 거야.
1: 알아.
2: 응.

0: 샤샤사나 랑가 가드네 푸지다 부모지 냥보 요구도나
1: 홈
0: 된다 춘주지 그 돈에 혼이 사장 이모이 내 하고려야
1: 어지 간제 사고 거래
0: 다 부디다 부모디 되는 수 용돼 잡아 부모디 섭섭 맞이해 봐 제제 록신 가데 땅 쓰지 동소나
1: 오
0: 부디 남생 조용제 개체만 중아 아 나서 담아 중에 어제 어제 와 내가 도와 심도가 샤고 랑가 가로 록신 두니 여러분 아 오 두스 생년디 사장 말해
1: 사장 말해라
0: 오
1: 다치다 사장 뭐네 이 간제 시
0: 사장 뭐네 이나 부모디 록신 가데 땅 동바라 봐. 부디 남세주 용제. 랑 샤라 이봐. 록시가 동제. 타이네 샴제 강고 쇼기. 어디 사자르다.
1: 호슬라. 오늘 그랑게 냠시 여보 시분나도 봐.
0: 이네 이. 전동아 저 냠시 체체 봐 가시라. 윤대 초에 나게 거쳐와다 쳇차에 네두들라. 토나만 쇼래.
1: 알레. 타잖아. 초에 줄이야. 그줄 니주 간제스.
0: 배나가 저 미스 니디 콤바비디 체체 십주아리야.
1: 고모부디 계속 가라 그래.
0: 깜바 예마 빼다가 락바 예마 유. 깜바 예마 빼다가 락바 예바 유.
1: 하 두스로는 두스로.
0: 네 아니 두스 아니.
1: 락바 유단 란케 가려고 했다.
0: 요요요. 다전에 지랑 파츠 되네. 깜바다 락바 예보 유제 패다 딱다 대고 도모도 미스테.
1: 하 지그래 지그래야. 그라스야. 대. 아니 두스로.
0: 세다. 국배 소리 좀 들어.
1: 오늘 계산 사비도
0: 와. 진짜지. 두동 아주 숙불라 사브라랑디.
1: 올.
0: 제제 동에 캐쳐 싶지 말해.
1: 제제 동에 캐쳐 버스.
0: 어. 떠라 사브라랑 버와. 마 제제 땅. 매라 사브라 람바와 야제제 돈
1: 하이 딱고지 사브라 자로 제빈다 땅땅 라디 케바 트로오르다
0: 용아 다스네 지라기 지나로제 제제 돈나다 딱다 데그 돈도 미스테
1: 용아 용아 용아
0: 떼라 사브라 람나 매라 사브라 람나 지라 쪼라 잡 시부지도
1: 쪼수
0: 쪼우궁
1: 뭐네 이 간추 돈나 제빈다 초여줄이야 구여줄이 진짜 오르다
0: 이 뭐죠 다동아 또 남주 깨제 시도 잡아 깨 최종 계열에 최제 시부지 말이야
1: 깨 최종 계열에 최제 오르스
0: 어 지다 전에 미니 카츠 독도 잡아 깨치 뭐 싶어 잡으려
1: 아니 깨치 뭐 간절히 되고 돼
0: 에너지 잡으러 가는 사야 랑카이도 그래 딱 버리신 거 저 칸데 보다 나 괜히 요새
1: 괜히 하베 키르 마도 저기 니 요즘 뭐 좋아
0: 딱 괜히 뭐 이거 차셔 이네 키랑도 지 딱 버리신 거 저 칸데 보다 나 진짜 어떤 게 동안이야
1: 처음에 뵙겠지 마시오 히불이야 니 주도 가바지 토래
0: 멋있는 랑사트 차
1: 집에 가자
0: 집에 잠시 나
1: 쉬다 야 쉬다 쉬다 쉬다
0: 네, 깨 전부 심으자 그래요.
1: 하지, 파자요 깨 거대 좋은 다리 깨 주무시 전에 차라운.
0: 깨 주주자는 딱딱으로 대기 말해야.
1: 딱딱 대 말해라.
0: 어,
1: 괜찮으세요?
0: 나중에 전화하세요. 난 가리비 귀라 아. 딱 빠르신 아주 강배 고담 나 괜히 유지.
1: 괜히 락배 기분이 맞아지기 내 요즘 아주 좋아.
0: 딱 괜히 뭐 이거 차셔. 이내 저랑도 키 딱 빠르신 아주 강배 고담 나.
1: 진짜 대게 누가? 처음에 그게지 마시오. 히불이야. 얘 주도 가라지도 그래.
0: 멋있느라 사투샤.
1: 집에 가자.
0: 지금에.
1: 집에.
0: 주무시다.
1: 주다. 주다.
0: 내 레모도 왜하니?
1: 오늘 딱딱 걸 대보소.
0: 딱 카드 저기 깨치 뭐 잡으러 봐.
1: 와라 와라.
0: 양 가로지 저 깨치 주 싶어 잡으러 야.
1: 가로지 저 깨치 주 잡으러.
0: 오. 맨날 네가 지금 뭐 김도 가고 싶어 지금 나한테 짱맞이기 와대. 푸시다 부모지 가로지기도 나. 깨치 주 싶어 잡으러 야.
1: 아니. 군이께서 근데 시작하시네.
0: 이래서 같이 그래. 아. 난 가르치 대뱅에 겨구뱅이야.
1: 나 못하지. 요 님은지.
0: 루다 튀베 가로지바. 못하에 가래요래.
1: 제. 좀마.
0: 어.
1: 라든지 인체라.
0: 아.
1: 나라 시험지 거기.
0: 야발라 니스트 아니.
1: 뭐네 이. 아니 찬스 되게.
0: 찬스에.
1: 어.
0: 영아. 네, 깨 준주 심자고 도와.
1: 어지라. 링게 난 미니 요 말이.
0: 어.
1: 미 깨져 고돈 요 말이.
0: 어.
1: 파 룩시시지 깨 쳐서 요제 시엔 나로 인.
0: 깨 쳐보자다 딱딱으로 대기 말해 아니.
1: 야이다 나 대 말했어.
0: 어. 괜찮았어요. 아. 나 가르기 때문에 왜 겨우 구마이.
1: 나 못하지 요 누구 주.
0: 룩통에 가로지 마 못하게 가려 하래 아니.
1: 리리리리리. 가마. 나한테 이제 인제라.
0: 아,
1: 나랑 쇼지 거기.
0: 도발 아니었어 니.
1: 뭐네 이, 뭐니 차세 야게.
0: 차세.
1: 오.
0: 영아. 두수치다 가로지니 소리 좋아 말해.
1: 오늘 가르쳐 보여래.
0: 가지니 잡아라.
1: 뭐네 이,
0: 어.
1: 깨져 시에다니 깨져 쇼도 갈라.
0: 이거 좀. 전동 안도 미편수 깨져 시두. 깨져 퇴배 시부 시에 그래야.
1: 야, 깨져 퇴배 수 시에 두네.
0: 빼나 아자라 니. 세종나 체뉴가 침벌어 봐.
1: 어, 와.
0: 딱 군이 톡소나 깨자 마지 퇴벌어야.
1: 아래. 군이 계속 간다 시에도 해.
0: 다시는 군이 체뉴니 아자라니.
1: 아, 용아.
0: 이다. 하지. 도말라르도 가.
1: 어찌 아자 양젤라르도.
0: 어.
1: 체스가 페베.
0: 어, 체뉴가 용비.
1: 어찌라.
0: 그래서 그래. 세종나 체뉴가 면 두둥냐가 용거래.
1: 어찌 빼제시베.
0: 어, 빼제데스 뉴비.
1: 어찌라.
0: 라바 빼제 그제 빼제 뉴바. 그래서 그래. 그저 퇴발하다.
1: 당원에 대사 남시 정말 교차도 안.
0: 진짜 남시 정말 교차도 안. 남시 저거 미상에 하고 그러 봐.
1: 어디 게라 부르베?
0: 어디 내 부르달.
1: 너니 모두 방문에 정말 수차도 와.
0: 수차도 돼.
1: 어, 근데 진짜 수치사.
0: 그래서 그래. 내 보고 알레 빼고 멤버 안에. 로니 진짜 첩차고 줘.
1: 오늘 스스로 밥을 잡으셔도 와.
0: 뭐라 밥을 잡아도 돼.
1: 너 불쌍해.
0: 진짜한테. 그래서 그래. 뭐라 밥을 좀 매버채. 김새 쪼라 잡으면 딱딱 되기를 봐야 돼.
1: 아치. 땅아 깨져볼 시에 도움도다.
0: 시에 도움도나.
1: 제만 나 로봇이 됐다. 오심도 됐다. 투내래. 깨져볼 시에.
0: 그저 마셔봐. 근데서. 구겨라.
1: 아니 깨질 시에는 장마 되어버리더군.
0: 깨자디도 토요일 때 미남이 빈주인 제와 천배지도야 마시나 제일 중요한
1: 거야. 네네네, 다다다 다다래. 다다라.
0: 너
1: 그도 마도 그저 땀내 가시 나 러리야.
0: 응.
1: 셰 첩첩 쉬운데 등도와.
0: 네네네네.
1: 나게 등대 기가.
0: 네라.
1: 온.
0: 영화. 다시는 드링에 대야 자나게 첨시 당체제 배셰시 당쇼.
1: 오지. 징주 그 남배터 내려와.
0: 어 징주.
1: 야구 쉬워 뭐 남산이
0: 다스 라스이다. 동동동동동동 태태태태 당. 나도.